0: 에어서울 실린드로 5타운 리프팅 160.
1: 에어서울 리프팅 160, 에어서울 705.
0: 에어서울 실린드로 5 트라픽 그 3 포크로스 1드로마이스 타이밍 그 서스방 리빙 1 1더스 1카니 에어서울 리프팅
1: 루킹 아웃 에어서울 705.

0: 스모니아테나 원제로 투슈 개구리 메인테플라벨 1-5-0 위드 리마
1: 아샤라 원제로 투 도쿄 아프로치 스모니 이란웨이 체인지 FS IRS 양키 이란웨이 1-6 라이트 아프로치 클리어 비아 스완프 골프 어라이벌
0: 스완프 골프 어라이벌 체인지 글로니 IRS 양키 1-6 라이트 아프로치 아샤라 원제로 투

0: 첫 번째 하시라. 원디로스 슈퍼 컨펌 오버 플레이어 캔슬 앤 스피드 리스트릭션.
1: 아시아나 원디로 2 아하 리스트릭션 오 캔슬 나우 디센으로 메인텐 1 0 4 3.
0: 디센 원디로 더전 올 리스트릭션 캔슬 더 아시아나 원디로 2 슈퍼.
1: 프레리아 2127 프라이 헤딩 180 웹사이드 파이널 어프로치 콜 디센으로 메인텐 6000.
2: Fly heading 180, descend maintain 6000, Korean Air 2129.
1: Maintain 102, descend and maintain 5000.
3: Descend 5000, Korean Air 102. 102,
1: Lima 108, Tokyo approach, good morning. Expect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, grab your rudder, go for arrival.

0: Thank you for standing by. The fourth quarter reading number is 270, returning to 240. Please hold on.
1: 여러분의 컨퍼런스
0: 도착하여
1: 열루다 골프
2: 아라이바,
1: expect RC 양키 165.
0: 170, 170, 140.